0: 사고 죽어 크게 예매인사
1: 슬라마프타 급하다 연하탄옥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부산나 누차판 펑어로 시카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코세코 라칸